0: 다니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힐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.

0: 안 맞으신
1: 방송이 그쵸? 걱정할 수 있어요.
0: 말 좋지 않아도
1: 다음 페이크 보세요.
2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운전하고 싶다 했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

0: 펀드 단체시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키즈타운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.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